안녕하세요. BBN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목적으로 열심히 섬기시고 계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실패하지 않은 인물은 없습니다. 베드로도 보기 좋게 실패했잖아요. 수제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요. 또 모세는 어땠습니까? 정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범하고 또 그 돌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혈기불이 타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하는 그런 실패도 범하고 또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살고 있다고 누이라고 속이기들 하고 이런 실패들을 거듭한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저들이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그런 성공을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은 이 실패도 하나의 성공의 한 과정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를 볼 때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실패할 때에 그 넘어져 있는 모습만 보지 마시고 언젠간 일어서는 그래야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자리까지 나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의 그런 슬퍼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리고성에서는 참 성공을 거두고 승리하고 기뻐했는데 이제 7장에 넘어와서는 아이성에서 실패를 보고 이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잠들도록 하루 종일 지금 석고대죄하는 그런 모습처럼 말이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러고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 모습만 보면 완전히 실패자 모습이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를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까? 저들의 모습은 완전한 그런 실패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여호수아는 여기서 끝났다 싶은 정도의 그런 그 마음속에 그런 좌절감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일어나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실패한 우리들의 앞에 그분은 내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정말 걸음마를 뛰던 아이가 넘어지는 그것을 보고 넘어져 다시 못 일어나는 것을 보시는 것 아니라 다시 일어설 것을 보시고 또 다시 권면하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어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내일을 준비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극복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라고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졌어요.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승리로 이끈 이 여호수아는 전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한 2, 3천 명만 보냈습니다. 뭐 이까짓 아이성이야.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36명이나 죽고 3천 명이 도망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넘어져 있을 때, 엎드려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 아이성 군대가 강했는가? 우리가 세운 전략이 잘못되었는가?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죠.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이 뭘까요? 실패의 원인을 너 자신에게부터 찾아라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 이건 누구 때문에 그래? 이런 환경 때문에 그래?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우리는 바깥을 찾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실패의 원인은 너 자신에게 있어. 그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케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7장에 보면 8번이나 쓰여요.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것이 8번이나 나와요. 케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온전히 드렸다는 것이죠. 그 뜻은 뭐냐면 저주받은 것, 멸망받아야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케렘으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체를 받겠다는 거죠. 이 케렘이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네 후손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올 것인데 그때는 이 가나안 땅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까지는 차고 넘치지 않기 때문인데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차고 넘칠 거야. 그때는 내가 심판하면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전쟁을 잘해서 승리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이제 저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순종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지키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만큼 잘 수행해 나가는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온전히 바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지는 수입을 보면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드리게 되면 열의 아홉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 다 달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은 나에게 온전히 드리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가축도 죽여버리고 금과 은과 동, 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여리고 성에게 한 그런 말씀이에요. 캐렘이에요. 첫 번째 거는 나한테 완전히 바치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바친 것은 우리가 손을 못 대요. 여기 레위기 27장에도 나오지만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손을 못 대요. 만약 손 댔다가는 죽는 거죠. 아간이 아간 가족과 함께 자기 소유물과 함께 돌무대가 돼서 죽은 이유가 하나님 것을 손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은 손대지 마시고 반드시 드리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리고성을 칠 때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기생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고 다 죽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들 다 죽는 거예요. 심판의 차원이죠.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세상 윤리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차원으로 가나안 땅을 남녀노소 할 것이 다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하라고 그랬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제 간 나라 형태를 가지고 이제 신앙의 발걸음을 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험이요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만큼 유혹적인지를 아세요?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오늘날 현대에서 볼 수 있는 그 종교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힌두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이미지 같은 데 들어가서 힌두교를 한번 딱 치면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어쩌면 이렇게 타락했는지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정말 눈을 둘 수 없을 정도로 힌두교 사원을 만약 여러분들이 인도에 가서 관광차 방문하시게 되면 애들 절대 데려갈 수 없어요. 애들 데려가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종교 문화가 형성되어 있던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직 저들은 어린아이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날은 내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인 그분이 이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 날이에요. 주일은 기쁨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주일을 사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은 나에게 바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언약을 어겼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여리고성은 나한테 다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공동체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저들이 실패로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공동체에서 바로 아간의 범죄 사실을 찾아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아이성에서 실패. 저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성, 여기서는 거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은 온전히 드리고 가나안상의 전쟁은 거룩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거룩을 얼마만큼 유지할 것인가, 언약을 얼마만큼 지킬 것인가의 그런 싸움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온전히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공동체의 바로 이 결과가, 무서운 결과가 돌아갔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실패의 삶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탐심을 제거해야 한다. 결국 아이성에서 실패는 탐심의 문제에 걸려서 결국은 아이성에서 실패한 겁니다. 여기 이 아간이 지금 여리고성을 치는 가운데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으니까 이건 뭐 전쟁하는 것은 얼마나 손쉬웠겠습니까? 들어가서 치는 가운데 눈에 딱 들어온 것이 뭐냐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시날이라고 그러면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산, 아름다운 외투. 여자분들 같으면 메이드 인 이탈리, 메이드 인 이탈리 하면은 명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들은 거의 다 이탈리에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이탈리, 메이드 인 바벨로니아 외투가 눈에 딱 띄었을 때 이 명품을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챙긴 거예요.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 된 금덩이. 이거는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거 가지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건 불에 태워져야 되는 건데 경제적인 논리로 말하면 그것처럼 허비하는 거 없어요. 왜 이걸 불태워? 내가 잘 입어야지. 금과 은 평생을 내가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왜 내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린단 말이야? 아니야. 내 것으로 할 거야. 그 탐심을 가지고 이것을 숨긴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범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아이성에서 실패는 네가 약속을 어겼다. 여리고성을 나한테 전부 다 드리기로 했는데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온전히 드리는 일에 실패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이 모든 것이 우선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아침에도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부자 청년에게는 이 돈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부터 어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계명은 잘 지켰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네 있어서는 안 된다. 네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돈이, 물질이 그에게서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가난한 주고 날 따르라고 했는데 제1계명부터 못 지키면서 계명은 잘 지켰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의롭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전혀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신에 있고 이 땅에서 살다 간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밖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오로지 존재했던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의는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는 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모셔드려서 그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는 것인지 부자 청년처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선행이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우상 만드는 일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죄를 범했지만 그냥 하나님의 주도권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 아브라함은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이끌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그분이 웬일인지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줬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브라함 있고 난 다음에 뒤에 나중에 율법이 생기지 율법 때문에 우리가 의를 들어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부자 소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자기가 어떤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서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물질에 있어서도 이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주님께 완전히 드리시고 나머지 6일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분과의 언약은 바로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요. 주의를 안 지키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나한테 도와야겠다? 그건 아니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아니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분의 공로에 의해서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들어가는 것밖에 없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 형이 내 목까지 꿀꺽해버렸어요. 예수님, 저 형을 잘 설득해가지고 꿀꺽 삼킨 거 좀 토해가지고 내 거 좀 챙기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형의 욕심도 문제지만 너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의가 갈려있는 너도 문제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 형제 간의 그러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 더 먼저지 않겠습니까? 이 물질 때문에 형제 간의 의가 깨지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사랑 공동체로 믿음 공동체로 이뤄나가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욕심, 탐심 이것은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면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탐심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탐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죠. 욕심으로 충만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실패의 삶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기심을 극복해야 한다. 지금 아가는 참 어떻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아주 시침이 똑대고 지금 유다 지파가 뽑히고 또 세라족 속에 뽑히고 이러면서 차근차근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오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뽑힐 때까지 버티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목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죽이고 내가 그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승리를 이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가는 자기의 공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여리고 전쟁에서 내가 한 일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 외투 한 벌쯤이야. 내가 금과 은을 가지고 내가 평생 좀 행복하게 사는데 누가 뭐라 그러는 거야? 자기 공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마지막에 뽑힐 때까지, 자기가 지적당할 때까지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라고 한다면 빨리 자수했겠죠. 그렇지만 자기 공로도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지적당할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이성에 가서는 전혀 상황이 달라요.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는 나머지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거 맨날 전쟁을 하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거 없고 맨날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데, 절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내 공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전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하나 정복할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가지라 그러세요. 여러분 천국은 침입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천국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그냥 성기만 받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와가지고 뭐 설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구질질이 다 하는 사람들, 정말 뭐 쓰레기도 치우고 그냥 안 보는 데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절대 헛된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상급은 그 이로부터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여리고성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열심히, 정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열심히 그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움직인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보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이 양보한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나에게 용서 못할 짓을 한 사람들을 용서해보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기다리고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내가 낮아져서 섬겨본, 정말 원수까지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갚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런 자들은 천국에서 그냥 겨우 예수 믿고 그냥 그렇게 정말 예수님 한쪽편에 달렸다가 그냥 예수님이 옆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운 좋게 천국에 들어간 사람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나중에 순교 자리까지 간 사람하고 천국에서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천국은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천국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무한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도 다르고 누리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구원, 내 영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현재의 구원, 성숙해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만큼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결정되는 만큼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은 이 땅에서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하면서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나는 맨날 힘든 일만 하고 저 사람은 맨날 쬐끔만 일하고 나는 열심히 일어나면 갑자기 해성처럼 쫙 나타나가지고 쫙 몇 번 그냥 앞에서 설치면 그 사람이 다 그냥 다 저 사람이 했다고 인정받고라면 꼭 자기는 이상하게 닭 쫓던 개가 이렇게 그런 꼴이 되는 그런 마음이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죠. 남이 다 해놓은 거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죠. 억울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남들이 칭찬 안 해주고 공도 안 돌려도 그 오히려 다 감사한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이자잖아요. 이 땅에서 이자들은 뭐 은행도 그렇고 크레딧 이자가 왜 무서운 줄 아시죠? 복리 이자라고요.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또 이자가 또 생겨요.
원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크레딧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뭐 우리 한국 사람은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크레딧의 피해자들이 많죠.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한 것으로 늘어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내면 된다고요. 그 속임수입니다. 이 복리라는 건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달 쓸 때에 갚을 것만큼만 쓰세요. 남겨두면 그게 어마어마한 이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나라는 복리보다 더 엄청난 센 이자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이 땅에 인정받지 못하고 흘렸던 눈물들, 땀방울들, 하나님은 이자까지 복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걸로 쳐서 여러분 갚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 뒤로 정말 전쟁을 열심히 수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별하세요. 천국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은혜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으로 선행으로 뭐 열심히 지식을 쌓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저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패의 삶에서 벗어나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성을 유지해야 한다. 지금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이게 그냥 실수라 그런다면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가는 이 일을 하기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고 그냥 갑자기 욕심이 나가지고 실수로 했다면은 일찍이 자수하고 그냥 뭐 하나님 용서해 주실지 몰라요. 근데 이 아간의 범죄의 그 흉악성은 어디에 있느냐? 아예 하나님의 그런 언약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획하고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숨긴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는 자기는 안 훔친 것처럼 뻔뻔하게 그러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람들 앞에 가면 얼마나 정말 폼 잡고 다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믿고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다 수십 가지 해야 될 일을 붙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일주일에 알아서 두 번씩 금식해요. 화요일, 목요일 두 번씩 금식을 해요. 남들 앞에 가면 목에 힘이 줄어가는 거죠. 나 이래봬도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팔 보면서 구제하죠. 정말 그 계명을 지키는 열심에 있어서 남들이 당할 재간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죠. 화이슬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안에는 자기 의밖에 없어요. 그 내놓는 것도 의밖에 없어요. 자기 의라는 것이 얼마만큼 추한가, 더러운가, 냄새나는 것인가 예수님의 표현은 해칠한 무덤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그런 무덤들이라는 게 잘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막 누구를 갖다가 장사했으면 여기 장사한 무덤이라고 표시하려고 해를 딱 칠해놔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무덤이구나 이렇게 하고 보게 만드는 거죠. 그걸 열면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 안에는 탐심, 이기심으로 꽉 차 있지만 사람들한테는 의롭게 보이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화 있을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꾸짖었던 것을 봅니다. 라버트 펠드맨이라는 사람은 이런 책을 썼어요. The Liar in Your Life. 너의 삶 가운데 있는 거짓말. 그분이 연구 조사한 바에 하면 사람들은 10분에 3번씩 거짓말한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더 하겠죠. 평범한 사람들은 3번 거짓말한대요. 나는 아닌데요?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뭐 사람들이 이렇게 좀 오랜만에 만나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도 안 늙었네. 속으로는 폭사 고랐구만. 우리는 뻔뻔하게 거짓말합니다. 우리는
10분에 3번씩 거짓말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10분에 3번씩 거짓말을 듣는다는 얘기죠. 어떤 때는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저거 하얀 거짓말이구나 알아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의 나라 백성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려냐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정직성이라는 거죠. 감추고 숨기고 이것 때문에 아간은 결국은 그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통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가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때문에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또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탐심을 버립시다. 탐심을 버리시면 감사가 터져나와요. 욕심 있는 사람은 절대 감사가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나옵니다. 항상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백만장자가 소원이 있는데 백만장자가 되면 천만장자가 눈에 들어오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냥 그러죠. 또 천만장자가 되면 또 억만장자가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탐심을 버려야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기심을 버려야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또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정직성, 투명성은 요즘은 사회도 요구하죠. 지도자에게도 요구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것을 세상도 원하는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손해보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시면 그 손해본 것만큼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실패했던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믿음의 승리를 말씀으로 증거하고 찬양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과학의 힘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죄인이 자리에 있는 것을 더 즐겨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삶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삶을 안내하고 있는 BBN 무료 성경대학에 지금 등록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여러분,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마땅히 부활을 믿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그날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천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은 숫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제자들이 전하는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3: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늘 평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기독교 신앙의 참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반드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인 것이고, 또 예수를 믿어도 연약해진 믿음으로 다시 피폐해진 삶으로 빠진 성도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도 역시 부활인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고난으로 힘들어진 삶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살아있는 생명인 것이고, 그러므로 절망하는 순간마다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으며 순간마다 승리케 하심으로 생명력 없는 삶에서 생명력 있는 삶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만 이것이 오직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아실 뿐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 되셨을까요? 과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실지라도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실로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잴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도 일말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반드시 그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귀한 부활의 은총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과 부활의 은총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고귀한 몸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생들의 모든 고난을 그 고귀한 몸으로 다 당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인생의 죄의 고통을 다 결국 체험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신 아주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믿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지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것의 가치를 진정으로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을 취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가치에 따라서 내 헌신도가 틀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그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이 시작된 것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였습니다. 한 상인이 남아공의 어느 마을에 머물렀을 때 선반 위에 광채를 바라고 있는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있었는데 주인에게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 돌멩이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저것은 내 아들이 산에서 주워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인은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장난감 하나를 아들에게 줄 테니까 저 돌멩이를 나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돌멩이의 가치를 모르는 그 주인은 선뜻 그 돌멩이를 그 상인에게 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 아들도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장난감 때문에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엄청난 다이아몬드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 돌은 당시 케이프타운의 보석장에 팔렸는데 12만 5천 달러에 당시에 팔렸고 지금은 수백만 달러를 호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이 시작되었다는 것인데요. 왜 몰렸겠습니까? 그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취하고자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 가치 때문에 자기가 처했던 모든 삶의 환경을 다 포기하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는 가족도 포기하고 그곳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물질만 찾아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그것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마치 이 가게 주인처럼 장난감 하나에 그 귀한 가치를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판단하는 가치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과는 부활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부활을 말하면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데 무슨 부활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인생을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극적이고 절망적이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큰 모순과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 죽어서 인생 이 자체 이생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교황이 참회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뭐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과연 그런 것입니까? 아닌 것이지요. 그 인생이 허무하다면요,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면요, 100년, 200년을 살아도 허무한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10년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이 허무한 것입니다. 어차피 없어질 인생이니까요. 그러나 그만큼 허무함을 깨달을 만큼의 지혜를 가진 인생이 진정 내세가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 정도밖에는 가치가 없는 것일까? 과연 그럴까요? 짐승들은 자기들의 삶을 허무하다고 뭐 이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또 우리의 내세가 있다는,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오늘날 똑똑한 과학자들은 진화론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는 지적 설계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적 설계라는 것은 이 우주는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밀한 질서, 세밀한 구조, 세밀한 형태, 세밀한 모습과 현상까지도 가지고 있고 이에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시스템에 의해서 운행이 되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렇잖아요. 우주의 질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자연 만물의 질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설계론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많은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성경적인 창조론은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에서의 이런 지적 설계론의 발전은 이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창조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그리고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처럼 인생은 자연이 생겨나서 자연이 없어지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간이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이 생긴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스마트하고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생기고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 인간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피조물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과학자들이 어떤 기계들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입니까? 아니지요. 세상에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예, 인간도 결단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저절로 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것을 찾는 사람은 진정 그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자신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더 위대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결코 죽는 것만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의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우리가 찾고 찾으면요. 인생의 진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진정한 진리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생활은 다분히 현세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눈에 보이는 재물과 권력과 성공과 삶의 안정만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로 하여금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가두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마땅히 부활을 믿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그날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천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은 숫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제자들이 전하는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진정으로 참된 것을 깨달을 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를 가르쳐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는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제자란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제자의 삶이란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인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본연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도 그렇지만 제자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도 결코 형식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도 그 역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개인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가 되고 제자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도 자발적인 헌신이 없으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야 올바로 증거할 수 있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고 또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메시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교회에 들어오면 100%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명 척 콜슨이죠.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이었는데요. 1972년 공화당이 선거에 이기려고 민주당의 전략을 알아내기 위해서 저 DC의 강변에 있는 그 워러게이트 호텔에 입주를 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비밀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가 적발이 된 그 일명 워러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인물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온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문제는 닉슨이 이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예, 그런데 닉슨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몰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으로서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척 콜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법에 대해서 해박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검사가 뭘 질문할 것인지를 예제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답변을 다 만들어 놓고 대통령과 짜고 자기도 짜고 다 모든 정치인들 짜고 해갖고는 각본을 만들어 놓고는 재판을 변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세운 각본은 여지없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스마트한 사람의 각본, 그 완벽하게 만든 각본,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바로 거짓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빨리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그러나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부활을 전했다는 것이죠. 결국 닉슨은 1974년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되는데 당시 이것이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사임을 하는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았던 척 콜슨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머리가 비상하고 지독할 정도로 냉정했던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견딜 수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가 감옥에 갇히자 세 명의 상원의원이 그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에게 부활의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매일 그를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 위로하고 신앙에 관한 책도 전해주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굳게 닫혔던 그의 마음이 열리고 급기야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그때 척 콜슨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 좋고 법을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결국 거짓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지금까지 깨어지지 않고 믿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질 수 없는 진실인 것입니다. 그 부활은 진실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온 세계를 향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었고

0: 머리도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지식하고 거칠고 고집이 센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주장했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들은 아예 그것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그렇게 다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그것을 경험한 자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귀한 진리요 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하는 부활도 바로 그런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절대로 거짓이 아닌 진실이고 그러나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고 또 내세를 알고 그래서 영원히 살아가려 한다면 진정 그는 그 부활의 주님을 먼저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반드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다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코스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 외에 변화된 삶이 없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콜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친구가 전해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으며 마침내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그의 그 C.S. 루이스의 책의 그 순전한 기독교 책의 첫 장에서 자만한 사람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자만은 악이다 라는 내용을 읽고는요.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만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대통령이 나를 찾는다.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사실은 악이었다는 겁니다. 교만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며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회개함으로 예수를 찾게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인생을 예수께 드립니다. 예수께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께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은 거듭난 인생입니까? 뭘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절간에 앉아 있어야 할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무당을 찾아가야 할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참으로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체험한 성령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도 뭐라고 여러분의 심장에 말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고동치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때 조롱했지만 그러나 그는 변했습니다. 왜요? 진정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했던 마이클 거슨이라는 사람도 척 콜스는 자기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완벽하게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콜슨에게 감옥은 개종의 현장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그의 자만은 부서졌고 그는 자유를 발견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디서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인생이 높은 곳에 있을 때에는 자만할 때에는 절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인생은 정녕 낮은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낮은 곳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낮은 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낮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 지혜로우려면 항상 지혜로우려면 항상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그 안에 진리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콜스는 남은 평생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해서 교도소에 갇힌 죄수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세운 교도소 선교회가 현재 미국에만도 1300여 교도소에 있고 또 무려 110개국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수만 명의 죄수들과 그 가족들이 복음으로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지. 우리의 본업이 뭔지를, 본업이 무엇이 돼야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본업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1993년 템플턴 상을 받았는데 상급으로 100만 달러가 주어졌는데 다 이 교도소 선교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2012년 4월 21일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은 아직도 그의 부활신앙은 그로 인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고동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고귀한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름을 남기는 것은요, 세상에서도 다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일만 찾으려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진짜 정말로 고귀한 가치를 찾게 된다면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의 부활을 고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의 가치를 고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 형편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어떤 밸류에, 어떤 가치의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이나 정말로 놀라운 가치가 있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메마른 대지 위에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면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식물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저렇게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63편에서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간절히 주를 앙모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날마다 만족과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듣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시고 전도하겠다는 많은 분들이 ITL 카드를 신청해 주셔서 이웃에 주변에 나눠주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ITL 카드는 명함 크기만에 불편함 없이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나눠주기에 편리한 전도 카드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나도 한번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이 ITL 전도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전도 도구에서 ITL 카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메일로도 가능한데요. 이메일은 korean@bbnmedia.org에서 ITL 카드가 필요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26번째 외경들은 유계준 장로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외경의 수색으로 유계준 장로의 아내 윤덕주는 불안해하고 있었다.
1: 장로님, 웬 외경들이 우리 집을 다 수색을 한단 말입니까?
2: 부인, 걱정 마시라요.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1: 아무 일도 없다니요. 이게 아무 일이 아닙니까?
2: 부인, 우리가 일본에 지배를 받고 있는데 외경들이 와서 수색을 하는 거이가 당연한 것 아니겠소? 기련이고 그냥 받아들이시라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을 겁니다.
3: 자, 고고 쉬엄쉬엄 차근차근 찾으시라요. 그 일 다 끝나면은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말아드릴 테니까니 급하게 하지 마시라요.
1: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주님.
0: 한편 유계준 장로가 제공한 비밀 장소에 숨어있는 김혜진 일행은 밖에서 일어날 상황에 긴장을 놓치지 못하고 있었다. 저 괜찮을까요?
4: 그러게 말이오. 밖에서 외경들이 수색을 하고 있으니 이거 우리 있는 것이 발각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소.
5: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먼저 유계준 장로님이 사람을 보내 우리를 안심시키지 않았소. 아마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시는 걸 겁니다.
1: 하지만 난 지금도 심장이 먼 것 같습니다.
4: 마음을 강하게 하시오, 박동진. 사람들이 오는 소리요.
6: 이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이봐, 아직 발견 못했나?
7: 아직...
6: 이거 이곳에 없는 것 아니야 이거?
7: 아유,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 분명 여기 있을 텐데.
6: 나도 자네 말을 듣고 분명 여기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안 되겠다.
7: 아, 다시 한 번 더 수색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6: 심증만 가지고는 안 돼. 물증을 잡아야 한다, 물증을. 자, 돌아가도록.
7: 아, 조금만 더.
6: 냉면을 끓여놓고 기다린다 안 하는가? 난 평양냉면 먹고 있을 테니 찾고 싶으면 너나 찾도록.
7: 조금만 더 찾으면 나올 것 같은데. 에이, 모르겠다. 더워 죽겠는데 나도 냉면이나 먹어야겠다.

0: 그 참으로 맛이 좋다.
1: 그렇습니까? 거저 우리 집 냉면이래. 이거 평양에서 알아주는 맛을 자랑하디요. 그 우리래 무역을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냉면을 팔았을 게야요.
0: 아, 그럴 것 같소. 부인, 이건 미안하게 됐소이다. 에? 우리가 확실한 물증 없이 이렇게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2: 아닙니다.
1: 아, 원래 우리 내 자리에 남을 대접하는 거에 좋아하니까 마음쓰지 마시라요.
0: 아, 그래요? 음식 솜씨뿐 아니라 마음씨도 아주 좋으신 분이시군요.
1: 어쩌고 이렇게 곧 칭찬해 주시니까니 아주 좋구만은요.
0: 자, 우리는 먹었으니 그럼 가보겠습니다.
1: 아유, 벌써 가시게요? 곧 더 놀다 가시디 않고요?
0: 아니요, 아니요. 여기가 기생집이 아닌데 어떻게 더 있다 가겠소? 자, 가자.
1: 헤이!
0: 그럼 나중에 또 보겠소.
2: 장로님, 괜찮을까요?
3: 그저 괜찮지 않으면 못 가겠소.
2: 처자들이 저렇게 순순히 물러나겠느냐 이겁니다.
3: 아닙니다. 아마 지금은 이렇게 가는 듯하지만 틀림없이 다시 우리 집을 수색할 거예요.
4: 아무리 봐도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정말 수색을 마치는 것입니까? 틀림없이 놈들이 유계준의 집에 있는데요.
0: 그래, 나도 냄새를 맡았다. 유계준이 어떤 인물인가? 산정현 교회에서 우리 일본에 대해서 불갓기로 유명한 자가 아니냐?
4: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저자를 놔주셨습니까?
0: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적당히 떡밥도 뿌리는 것이야. 더욱이 조선에 붕어가 많지 않는가? 붕어엔 떡밥이 최고라는 소리를 들었다.

0: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관님?
1: 지금은 저들이 돌아갔지만 언제 다시 올는지는 알 수가 없디요.
2: 그럼 다시 저들이 온다는 겁니까?
3: 그렇겠지요. 저들이 우리를 호락호락 포기할 것 같소?
2: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해하는 거 아닌가요?
0: 자, 장군님, 저희들은 오늘 밤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 오늘 밤에 배를 댈 테니까니 기렇게 하시라요. 하지만 그것도 그리 쉽지는 않을 거입니다. 기르니까니 그 마음들 단단히 하시라요.
4: 유계준 장로는 그날 밤 김예진 일행을 피신시키기 위해 대동강변에 배를 준비했다.
5: 장로님, 조심하세요. 왠지 깨름칙합니다. 달도 환하고 오늘은 아닌 듯 싶습니다.
1: 부인, 그 외놈들이래 틀림없이 눈치를 챘을 게야요. 그놈들도 오늘은 설마하고 있을 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피신을 해야 돼 안 갔습니까? 내 우리 김예진 선생을 무사히 상해로 보내는 거이 나라를 위해 애국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시라요.
5: 예.
1: 그럼 내 다녀오겠습니다.
5: 조심하세요. 어, 주여. 장로님을

0: 자, 여러분, 곧 날 따라오시라요. 자, 이리로.
1: 아니, 이런 길이 여기 있었습니까?
0: 내 길어대 않았습니까? 여기는 우리 내자도 모르는 곳이라고요. 자, 서두르시라요.
1: 자, 동지들, 어서 갑시다.

출연 정운석, 신세인,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2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찬송을 많은 성도들이 즐겨 부르고 또 사랑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기쁨이 되기 원하는 열망과 소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시편 147편에 보면 주님을 예배하고 그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00%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에서는 매월 저희들에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을에 있었던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작정하셨던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정보 외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왜 작정한 금액을 내지 않느냐고 독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채워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 잠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란 죄 용서함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우리는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기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능력을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64장에서 예레미야 1장 말씀입니다.
4: 제 64장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2: 제 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 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농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사로는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섣대에 눕는 것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색의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무늬에게 석분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부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던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의 기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4: 제 66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원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사륙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

0: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구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비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녹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지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사야 64장에서 예레미야 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12장 5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자, 이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있는 곳, 그러니까 당신의 임재가 있는 곳, 즉 성막이 있는 곳에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데, 그들은 오로지 그 한 곳에만 번제와 희생과 십일조와 서원 예물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화목제 제물도 그곳에만 그곳에서만 먹어야 했던 것이죠. 자,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2장 15절 16절 좀 앞쪽으로 좀 가보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데, 물론 그들은 집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예배의 일부는 아니었으나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역시 규례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 14장에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하여 레위기 22장보다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했던 것이죠. 그런 일에서조차 생각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지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배려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도 보죠.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와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행 중 이스라엘이 소나 뭐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라. 이것이 레위기서 1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들로 사단에게 예물 바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한 땅에 정착한 후에는 성막이 있는 곳이 너무 멀어서 짐승을 잡을 때마다 그것을 그곳에 가져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그들에게 자기들이 거하는 곳에서 짐승을 잡아먹되 피만 먹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이 그와 같은 내용들을 또 우리 가운데 귀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29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31절도 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끼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가나안 족속을 멸절해야 한다. 이것을 뭐 누차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들은 우상 숭배에 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조금도 배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 이 이교도들 이런 것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이교도들의 그 종교 행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바알 신에게 또 몰렉에게 자기의 자신들의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더없이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풍습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몰렉 신앙을 불로 뜨겁게 달구어서 또 벌리고 있는 그 팔 안에 자기들의 자녀를 던져넣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행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당신께서 그러한 종교 행위를 노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2절로 가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을 청종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민족에 대하여 그들의 죄를 묵과하시어 그것을 사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면치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똑같은 죄에 대하여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죄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형벌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이 명하시는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12장을 정리하고 다음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신명기 13장은 거기 선지자와 거짓 신에 대해서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장이 됩니다. 우린 신명기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거짓 선지자를 색출하여 내는 것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3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짓 종교를 침투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취해야 할 행동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장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날의 그 교계 상황에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오늘날 거짓 종교인이나 예언자들의 말이 때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 뭐 예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어느 그 박수무당이 또 어느 점쟁이가 뭐를 맞췄다 뭐 이렇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부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그거 맞힌 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기독교의 입장에서 뭐라고 보느냐, 그 사람들 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신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병이 치유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목사님을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요는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말씀의 진위의 여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나타나 기적을 행할지라도 그가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부인한다면 그를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느냐, 이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말씀을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1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예언이 성취될 때가 있더라도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준 계시, 즉 모세오경에 부합하지 않을 때 그것을 청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친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꽤 있죠.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뭘 마치고 말이죠. 여러분, 우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님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과 다른 이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기적에만 눈이 팔려 그 이익만 따먹으려는 모든 덜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것도 뭐 죄임을 직시하여서 말씀 전체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 항상 양과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우리가 분별하며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사도도 4장에서 보면은 그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우리 가운데 여러 영들이 있으니까 이런 영들을 잘 구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력자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신앙 서적도 사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열심을 내고 부지런한 신앙의 실력자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뭐 이런 부분을 다 해나간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 속에서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잘 섬기며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3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9절 더 볼까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이것도 어찌 보면 너무 잔혹하고 잔인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뭐 모든 그러한 분야에서 개발이 되어져 있고 발전되어져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마치 미개한 야만족들 사이 일어나고 있는 일로 혹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종교적인 문제로 자기 형에게 돌을 던져 그를 죽여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흉악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도 비인도적이고 잔인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왕국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자 그대로 수천 명이 죽고 남은 사람의 대부분도 광포한 앗수르의 노예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하신데 수많은 백성이 죽게 하느니 그들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거짓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10절로 가보세요. 13장 10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자를 돌로 쳐 사형에 처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형 제도를 너무 야만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야만인으로 보는 그런 경우가 되게 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명과 문화적인 혜택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유리한 것인지 아느냐고 죄송하지만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이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치안 유지와 공의를 행사하기 위한 국가 처벌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온한 사회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장 11절입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순종만 하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 그들에게는 심판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실상인 거죠. 그 다음에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죠. 12절로 1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서 있다는 것이 확실한 다른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어떤 소문이 들리게 될 경우 경솔히 행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조사해보고 자세히 알고 판명이 된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를 중형에 처하라. 그러니까 이런 일도 신중해야 되고 그냥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중히 처리해야 된다. 좀 전에 15절을 읽었지만 한 번 더 15, 16절을 볼게요.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서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 성읍은 연구의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역시 매우 무서운 형벌이 되는데 도시 전체를 진멸해야 했으나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종교 공동체의 신앙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의 권징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남의 일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만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 입장이 있고 또 그 사람 또 체면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신앙적 진실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수호하기 위하여 나서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물론 침묵은 금이라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하는 것이 최선책이어서가 아니라 둘러서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교회 내의 불의와 부정에 대하여는 무섭게 싸워야 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뭔고 하면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헌금이 정말 부담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축복인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이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말하는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헌금 드리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6절에도 보시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4절에도 보시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 헌금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여러분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했을까요?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고맙게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이 은혜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물질을 드리려는 마음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헌금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금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헌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11절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 전에 어떤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그 헌금은 어떤 헌금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헌금이 어디로 가게 될 헌금인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헌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제 당신들 그 헌금에 동참하기 원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또 로마서 15장 25절 26절을 봐도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5절 26절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마게도냐 사람들 그리고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있던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인데 그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작은 해놓고 이 헌금을 끝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 문제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이 헌금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시작한 그 헌금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제 헌금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죠. 1절 2절 내용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을 좀 본받자 하는 그러한 의미죠. 마게도냐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오늘날의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그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오늘날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도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마게도냐는 마게도냐 오늘날의 그 나라 그 위치가 아니라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이제 이런 그 도시들이 그 마게도냐에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헌금과 관련해서 뭘 말해주는가 하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은 은혜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은 헌금하는 그 일에 있어서 참여하게 달라고 간절히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부담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권에 우리도 좀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뜻이죠. 4절 말씀을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금은 어떤 부담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특권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헌금을 드리실 때 여러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것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헌금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헌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돈 있다고 여러분 헌금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헌금하는 거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에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헌금을 절대로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요 특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헌금에 대해서 뭘 말해주는가 하면 헌금은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드릴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그들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헌금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죠. 3절에 보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돈이 있다고 하고 돈이 없다고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합니다. 그러나 할 마음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헌금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 네. 그래서 결국 이게 마음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어떤 필요를 봤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헌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여기 다른 이들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간절함, 열성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뜻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헌금은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씁니다. 맞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몰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물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질을 쓰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물질로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정말 사랑한다면 반드시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있는 곳에는 항상 물질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헌금은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네 번째로 또 뭘 가르쳐 준가 하면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드려야 한다 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들이 먼저 뭘 주께 드렸다고요? 자신을,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하는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 하는 그러한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물질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없으면서 물질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적이 있어요. 마음은 없으면서 그냥 물질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이사야 1장 11절 12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예배 생활은 꾸준히 했습니다. 물질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리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헌금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5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우리에게 주었다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이 뒤에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헬라어랑 문장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순서가 헬라어랑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To us by the will of God.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 주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까? 5절을 잘 보시면 문맥을 잘 살피면 그들 자신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 말이죠. 그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는 우리에게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 자신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는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 말이죠.

교회를 통해서 드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주님의 일하는 거예요. 자기 십일조를 어느 선교사님에 보낸다든가 또 어느 단체에 보낸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직접 자기의 헌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자기 헌금을 교회에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여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성경적인 방법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후자가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렇게 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헌금을 우리에게, 우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주면서 우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의 헌금을 우리에게 맡겼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정말 바른 방법으로 헌금을 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아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네들의 그 헌금을 자기네들 임으로 안 사용하고 교회를 통해서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 그리고 3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35절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다음에 37절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누구 앞에 가져온 것입니까? 사도들에게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들에게 가져왔다 하는 이 말은 교회에 바쳤다 하는 말과 결국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기네들의 그 헌금을 자기네들이 직접 안 쓰고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일을 하면 결국 누가 영광을 받는 겁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지요. 근데 교회를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막 한다. 그러면 그 영광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인가 하면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죠. 내가 내 십일조를 가지고 어느 선교사님에게 보냈어요. 그럼 결국 그 영광은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하겠지만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본인이 직접 하면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면 개인은 다 묻힙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헌금을 하실 때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헌금 방법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신실하게 헌금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정말 감사하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바라기는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헌금을 하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여기 말하는 이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헌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일. 그래서 이 일은 누구에게 유익하다고요? 너희에게. 헌금하는 너희에게, 헌금하는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 그 말이죠. 헌금을 하면 물론 교회도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헌금을 하면 우리 교회도 유익이 있죠. 또 그 헌금의 수혜자도 유익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도 도와주고 어려운 교회들도 도와주면 다 그 헌금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유익은 누구에게 있느냐? 헌금하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제가 미국에서

0: 공부하면서 그 이제 교회 다닐 때 미국 교회 다닐 때 그 미국 목사님이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 미국 목사님이 헌금할 때마다 항상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항상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헌금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헌금을 받으면 하나님이 입 닦는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헌금을 누가 하면은 드린 것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이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드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일곱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헌금을 할 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세 분이 눈을 감고 있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거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하여? 자원하여, 자원하여. 헌금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각각 그 마음에 청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니라.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강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강요하면 여러분 그게 더 이상 자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기쁨으로 하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8절 잠깐 보겠습니다.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내가 명령으로 지금 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명령으로 말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강요하면 안 되니까. 헌금에 대해서는 절대로 강요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이죠. 오늘날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들이 가끔 있는데 그 잘못하는 겁니다. 헌금은 절대로 여러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거꾸로 11조는 율법적인 거니까 11조 안 해도 괜찮다. 또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는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여러분 율법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의 방법이지요. 율법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하나님 내가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11조의 유래입니다. 만약에 11조를 우리가 억지로 하게 되면 그거는 문제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11조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들이 사람들에게 솔깃하게 하려고 11조는 율법적이다, 11조 안 드려도 된다 이런 말 하는지 모르지만 틀린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헌금할 때는 절대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여덟 번째로 헌금은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11절 끝에 보니까 있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있는 대로 하라. 헌금할 때 없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1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다고 빚내서 헌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헌금하는 거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헌금하고 나서 궁핍해가지고 쩔쩔매는 거 우리 하나님 그런 거 보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 대신에 우리가 최선은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항상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하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에도 어떻게 하라? 풍성하게 할지니라. 헌금할 때는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라 이 말씀이죠. 이 면에 있어서는 마게도냐 교회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가난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죠. 우리도 이렇게 헌금해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9번째입니다. 헌금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부유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부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는 뭘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드려야 합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뭘 못 드리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저는 제 모든 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생각되면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헌금해야 할지 그게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 9가지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딱 기억하십시오. 헌금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다. 특권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하나 딱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오늘 여러분들 설교 잘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까지 하나 기억하시면 이제 더 잘 들은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학생들은 외우세요. 아주 좋은 영어 표현이잖아요.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고 나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살았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빈털털이 되고 나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내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드린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죠. 예, 드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전해주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저희 BBN은 미국 내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규모 있는 라디오 방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BBN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자랑은 일체 광고를 비롯한 상업성을 배제한 100% 청취자들의 개인적인 후원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이듬해에 필요한 재정 후원을 약속받는 생방송 나눔의 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엄청난 액수의 방송국 운영 경비를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BBN을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물질과 기도와 또 사랑으로 저희 BBN과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에 의해서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멍사 뒷담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안 돼요. 예약 것은 이제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인간은 맹세할 수준이 못 되는 거예요. 왜?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맹세를 했지만 돌아서면 끝이에요. 자녀들 잘못해서 부모가 화가 나서 매를 들고 하면 삭삭 빌면서 무슨 맹세다 합니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맹세 삭삭 다 해요. 뭐든지 하려면 이런 맹세도 안 나니까요. 하루 지나보죠.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언제 맹세 한번 지킨 적 있습니까?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눈먼 인도자의 전반부 말씀입니다.
3: 오늘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한 번씩 이렇게 읽어달라는 분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방송으로 들으면 이 본문을 안 읽어주니까 이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니까 읽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친절히 또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눈먼 인도자인데요. 옛날에 그런 영화가 나왔죠. 눈먼 자들의 도시. 예.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그런 영화가 나왔는데 제목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급하게 전염되는 바이러스가 퍼졌는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전부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그래서 한 도시가 완전히 그러한 바이러스로 이제 시력을 잃어가니까 정부에서 그 도시를 차단해버리죠. 군인을 투입해서 도시를 차단해서 이들을 격리시켜버립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되죠. 말 그대로. 근데 그 눈먼 자들의 도시 안에서 누가 대장 노릇 하느냐면, 물론 깡패가 좀 대장 노릇 하는 놈이 하나 나오는데, 이 깡패가 누구를 붙들고 대장 노릇 하느냐면요, 원래부터 소경되었던 자. 원래부터 맹인은요, 전부 다 눈을 한꺼번에 멀어버리니까 어때요? 대장 노릇 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 사는 바가 큰데요. 그럼 이 세상은 사실은 전부 다 장님들이에요. 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재와 어둠 속에, 흑암의 그늘에 태어난 거죠. 눈 떴다 할지라도 다 사실은 장님이에요. 그래서 장인단체 이걸 이제 맹인이라고 표현해라 그래서 이제 맹인이라고 하지만 전부 다 맹인이죠. 눈먼 자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똑똑하다는 자도 누구예요? 눈먼 자예요. 사실은 다 눈먼 자들의 도시죠. 그래서 이 눈먼 자들의 도시인데 지난주에 화 있을진저 두 가지를 봤단 말이죠. 그거 잠시 요약을 하고 오늘 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선생이라는 자, 랍비라는 자, 지도자라는 자, 심지어 아버지라고 칭함받는 그런 자들. 특히 이제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에게 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왜 평소에 존경을 받는다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랍비가 시장에서 동시에 만났다면 누구에게 먼저 인사해야 돼요? 랍비에게. 왜요? 아버지는 세상살이만 가르쳐주지만 랍비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랍비를 더 존경했대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옛날에 선생님에 대한 존경은 대단했죠.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고 그랬잖아요. 임금님과 선생님과 아버지. 아버지는 셋째라니까요. 선생님 두 번째. 라비에 대한 존경. 그래서 그림, 선생님의 무덤 받는다고요? 그림자다. 근데 사실은 이게 유교적 통치 수단의 하나였어요. 군사부 일체. 근위주의였어요, 사실은. 자, 그러나 유대사회 속에서는 라비 선생 또는 뭐 지도자, 아버지 이런 체험을 받는 사람들은 왜 존경을 받느냐 하면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 동안 뭘 배워왔어요? 성경을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랍비를 존경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이제 존경을 하는데 문제는 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퍼부으셨냐 하면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줘야 할 자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딱 가로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산으로 바닷가로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뭐로 만들어버려요? 배나 더 지옥자식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를 우리가 지난주에 화 있을진저를 쭉 살펴보니까 세상에 그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누가 화 있을진저에 해당됩니까? 우리예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야, 저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고 나는 해당되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결국 화 있을진저 성경 전체에서 54번 나오는데 그 54번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 구약에서 몇 가지만 쭉 찾아보니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제대로 들었다면 그 저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고 저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리면 그게 말씀을 바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할 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잖아요. 설교는 항상 복음의 선포예요. 이게 설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안 보여야 돼요. 지금 내가 주님과 단독자로 있어야 돼요. 뭐 한 200명이 넘는 사람이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과 나와 단독자로 만나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 살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 좋네? 졸든지 말든지 니나 잘 들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 예배 시간 늦게 들끓들끓 오느냐? 아, 신경 꺼시고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이 단독자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는 모습이 바로 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걸 가지고 여유 있게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할게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이러면 예수 왜 믿어요? 천당 가려고 예수 믿잖아요. 그죠? 천당 가려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잖아요. 자, 그렇게 천국 간다고 이렇게 교회당으로 모였습니다.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이 가는 그 천국 나도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가는 그런 천국 나도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고 말한 사람 있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심지어 아내가 남편이 또는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야 당신이 믿는 그런 예수 나도 한번 믿고 싶습니다 하고 따로 교회 따라 나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믿는 예수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고 당신이 간다는 천국 나도 가고 싶어요. 이런 소리를 듣는지 아니면 당신이 가는 그 천국 나는 가기 싫어 이런 소리를 듣는지 나는 당신이 가는 천국은 정말 가기 싫다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자가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고 예수님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가는 천국 나 가기 싫다라는 말을 거의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거의 다라 그랬어요. 다란 그랬습니다. 이랬더니 당신은 그러면 전부 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서 거의 다라고 했어요. 거의 다.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나오셨어요. 물론 외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고 어머니는 예수 믿는 집안에 왔다가 뭐 이런저런 환란을 통하여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다녔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참 뒤에 나오셨어요. 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계시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어머니에게 화가 나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천당은 그냥 벼락박에도 못 가겠다. 이 경상도 사람이 알아듣는데 제가 방언을 통역해드릴게요. 이게 워드플레이거든요. 천당하고 천장, 집에 천장, 천장이라는 거 워드플레이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 천당과 천장의 개념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도 워드플레이 참 잘해요. 그러니까 네가 천당에 간다고 하는데 천장과 천당이 비슷한 바람이니까 너는 벼락박이란 말은 벽이란 말이에요. 천장은 그냥 너는 벽에도 못 올라갈 주제다. 그런다고 네가 교회 다니냐? 이 말을 들었거든요. 화가 나시면. 그러다 나중에 뭐 예수 믿고 나오셨습니다만은. 우리도 보고 사람들 그렇게 안 그러겠어요? 네가 천당 간다고 너는 벽에도 못 올라갈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안 듣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시민권이 정말로 하늘에 있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색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 천국 시민 맞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언제 야 네가 믿는 예수는 진짜 같다. 아 네가 가려고 하는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인가 보다. 이런 평가를 여러분의 이웃에게 듣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나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내가 네 보니까 내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욕할 수가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거든요. 장진섭이라고 저 표정사 입구에 지금 약산 옛날에 약산 그 영원 약산 식당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식당 하고 있어요. 그 집 아들인데 제 친구예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오래 써먹는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그리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봐요? 여러분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아 예수 그리스도는 저런 분이라거나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읽어낸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에 사람들이 야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너를 통하여 좀 알겠다. 정말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 있구나. 너는 정말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잠깐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정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구나. 이걸 보여준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텐트 치고 살았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왜요? 더 난 본향을 사모했거든요. 그들이 나온 고향으로 금이 환양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부자 되었으니까. 얼마든지 그 바벨론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갈대우르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갔대요. 왜 그래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 것이 사인 증명이었어요. 사람들이 왜 너희는 텐트 치고 사니?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텐트 치는 삶, 유목민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걸은 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과연 이 화이설진제에 해당되는 사람이 석영 바리새인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우리에게로 화살이 날아와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다. 23장 16절 화이설진제 눈먼 인도자여 17절에서는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19절에서는요 맹인들이여 세 번 같은 말씀이에요. 눈먼 인도자 어리석은 맹인들. 그러니까 이 세 분이나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눈먼 인도자다, 맹인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이 석영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천국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 마태복음 15장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석영과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500주년 기념이에요. 500주년 기념. 여러분들 달력 다 보셨나요? 달력 뭐가 있습니까? 그 좀 글자도 보고 그 그림도 하나 보셨어요? 그게 다 종교 개혁 배경들이에요. 2월 달인가 1월 달에 그리면 존 후스 그림이에요. 이 사람 종교 개혁하다가 화형당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체코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말에 감이 있어요. 그 동상이. 그러니까 종교를 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거거든요. 오직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 아닌 것은 배척해낸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말씀이 아닌 것은 배척해낸 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어떤가 여기를 봐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안 보면, 그러니까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장로들의 유전까지 지켰단 말이에요. 율법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까지 율법과 동등된 권위로 지켰기 때문에 손을 씻으면서 음식을 먹었어요. 손 씻고 음식 먹으라는 말은 율법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부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혹시 어디에 갔다가 뭔가 접촉을 했는데 여기에 부정한 짐승이 있었다가 떠나면 내가 손에 닿으면 부정하게 되니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왜? 부정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어떻게 해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냥 먹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과 간음과 도덕질과 음탕함과 온갖 죄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고 손을 먹는 건 그냥 뒤로 배설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맹인이 누구예요? 눈먼 인도자가 누구예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이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친 자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눈먼 인도자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부정한 것이 아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단 말이죠.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속을 들춰내버린 거죠. 그래서 눈먼 인도자, 맹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눈먼 인도자, 맹인들이 뭘 인도해요? 16절을 보십시오. 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는 성전이냐? 여러분, 성전을 향해 내가 뭔가 맹세를 하고 내가 뭔가 서운을 한 거예요. 근데 성전을 걸고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지만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했죠. 또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제단에는 구약시대는 다 제물을 바쳤잖아요. 짐승을 바칠 수도 있고 곡식가루를 바칠 수도 있고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단으로 맹세해서 안 지키면 별일 없지만 제단에 있는 물로 맹세하면요 예물로 네가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키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제단을 들고 맹세하거나 성전을 가서 맹세하면 안 지키면 아무 일 없지만 제단의 예물이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 계속 보십시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맹세할 때에 제단이나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보다 제단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로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키라. 이 말 속에 무슨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무슨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맹세할 때에 제단으로 성전으로 맹세한다고 하면 그 제단과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죠. 제단이나 성전이나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해야 되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한 거죠? 금이나 예물에 관심이 있었죠.

0: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사보다 제밥에 마음이 간 거죠.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제사 지낼 때에 그 제사들에서 조상을 뭐 섬긴다 이런 의미보다 빨리 제사 지내고 뭐 하고 싶다? 밥 먹고 싶다. 왜? 배가 고팠으니까. 제사보다 제밥이 눈이 멀다는 것처럼 성경학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께 서약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맹세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라는 게 율법에 있거든요. 또 서원에서는 반드시 지켜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서원에도 반드시 이 말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물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딸이 아파서요.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딸이 아프니까 뭐 백약이 무효예요. 병 원인도 안 나와요. 그런데 계속 딸은 아파요. 그래서 주변에 결국 나중에 낳기는 낳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사는데 나중에 주변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 딸은 돈 없었으면 죽었을 거다. 저도 직접 봤거든요. 정말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럴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냥. 그래서 누구 유명하다는 기도하는 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았대. 그래서 기도를 딱 하더니 그 부인은 그때 집사님과 그랬을까요? 집사님, 혹시 서운한 게 없습니까? 혹시 서운한 게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에 자기가 예배당 지을 때에 올간 하나 바치겠다는 이 서운을 한 적이 있대요. 그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더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치야죠.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서 나왔는지 어쨌는지 딸은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 온갖 약을 다 구해 먹였거든요. 약을 구해 먹 그래도 차도가 없었는데 결국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맹세합니까? 그럼 언제 맹세해요? 뭔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급할 때에 내일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인데 내일 만약에 10억을 메꾸지 못해 완전히 부도나고 파산된다 할 때에 내일까지 10억이 마련되어야 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서운하지. 하나님이 이 10억 해결해 주시면 뭐 하겠다고요? 네. 얼마 갚으실래요? 얼마 해드릴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기의 상황이 오고 내가 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요 소원 들어주면 뭘 해드릴게 하고 맹세를 하는 거죠. 서약을 하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도 서약과 서원을 할 때에는 나보다 큰 걸 들고 맹세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릴 때 맹세할 때는 뭐라고 해요?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는 거죠. 심지어 자기 아버지 이름을 걸기도 하고 자기 자식 이름을 걸기도 하고 내가 또 술 먹으면 내가 네 아들이다 막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약을 한다면 급할 때에 위기 상황에서 하면 사람 다 맹세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려요. 뭐 찬양대 찬양도 하고 봉사물 봉사 식당 봉사 뭐 기도 뭐 연보 다 하는데요. 저도 설교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찬양대 대장이나 찬양대 지휘자는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찬양대는 빨리 오나 안 오나 지금 10시까지 오라 했는데 늦가 오고 이러면 막 신이질 나는 거죠.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밥 하는 사람들은요. 빨리 마치지. 이거 10분이 넘는데 안 마치면 지금 국 다 퍼지는데 막 이렇게 밥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설교자는요. 설교가 중요하지 이러잖아요. 자 이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사실은 자기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뭘 놓쳐버려요? 진짜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에 대해서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재단을 얘기하고 성전을 얘기할 때에 재단의 금을 얘기한 거예요. 재단의 예물을 얘기하고 성전의 금을 얘기한 거죠. 성전이 뭔지를 왜 재단이 필요한지를 그 성전과 재단과 구약의 모든 율법과 날과 달과 절기와 모든 제사들은 보좌에 계신 이를 생각하게 해야 되는데 보좌에 계신 앉으신 이는 다 잊어버리고 뭐를 생각한다고요? 예물. 누가 오늘 예물 바쳤나 안 바쳤나? 누가 예물 바쳤나 안 바쳤나요? 오늘 누가 출석했나 안 했나 요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와서 오늘 예배한다고 와 있지만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누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일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맹시하면서까지 자기가 위급하고 자기가 필요한 거 얻기 위해서 온갖 이름을 다, 우리는요, 하나님 맹시 다 해요. 하나님 이름을 맹시하고 온갖 맹시를 다 해요. 자기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맹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33절. 이미 앞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내용인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큰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끊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람들이 맹시를 언제 한다고 그러세요? 위기 상황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손이 간절할 때에 맹시를 하고 서운을 하는 거죠. 돈 좀 빌려줘. 맹시를 하잖아요. 돈 좀 빌려달라고.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하나님을 두고 맹시한다고.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맹시를 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듣고 있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헛된 맹세는 하지 말고 진짜 바로 맹세했다면 주께 지키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지금 어떤 맹세를 지키고 있어요? 성전에 예물로 맹세했다면 어떻게 해라? 반드시 지키라. 성전에 금으로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맹세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우리는 맹세할 때 높은 것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 심지어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네 머리는 뭐예요? 자기 중요한 부분에 머리가 잘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자기의 전 존재를 두고 맹세하는 것도 맹세하지 말라. 왜요? 너는 맹세를 하거나 맹세를 하고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끊게 못한대. 요즘 잘하죠. 염색하니까는 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좀 있으면 또 까만 거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 흰 거. 젊은 사람들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노랗게 빨갛게 물들여도 좀 있으면 까만 게 또 나와요. 아, 그게 그렇게 말이 안 통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머리카락 하나 희고 끊게 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비싼 약 바르고 뭐 좋은 샴푸 쓴다고 해도 그거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 아무도 대머리 없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머리를 두고 맹시한다는 것은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라는 큰 소리 교만이에요. 그게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끊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옳은 것을 옳다, 아닌 것을 아니다 할 능력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할 때에 아니요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요 하는데 나는 옳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회장님이 이건 옳습니다 하는데 회장님 아닙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회장님 방침입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잘 될 겁니다. 옛날에 뭐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김형곤 씨 그랬잖아요. 잘 될 겁니다 그랬잖아요. 회장님 방침이라면 다 끝나잖아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전부 다 모여서 목사 뒷담화를 까고 있는데, 목사 뒷담화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안 돼요. 이해할 것은 이제.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인간은 맹시할 수준이 못 되는 거예요. 왜? 맹시를 지킬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맹시를 했지만 돌아서면 끝이에요. 자녀들 잘못해서 부모가 화가 나서 매를 들고 하면 삭삭 빌면서 무슨 맹세 다 합니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맹세 삭삭 다 해요. 뭐든지 하나님 이름 맹세 다 한다니까요. 하루 지나보죠?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언제 맹세 한번 지킨 적 있습니까? 제가 금요일 성경 공부하다 그랬는데 제 딸에게, 둘째 딸에게 어릴 때에 그 대나무로 된 총을 하나 만들어주겠다 그래서요. 제가 아직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죽기 전에 내가 지킬게. 이래도 어찌 알겠어요. 오늘 죽어버리면 못 지켜줘. 내가 죽기 전에 지키겠다고 말은 했지만 내가 오늘 저녁에 죽어버리면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맹세할 수 없는 인간이냐 이 말입니다. 네가 하루살이 주제에 뭘 맹세해. 하루살이 주제에. 그죠? 맹세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은 급하면 맹세하고 맹세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맹세를 할 때는 정말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편리와 자신의 이익을 따라 맹세하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하는 자들이 눈먼 인도자들이고 그 맹세를 따라 주춤주춤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눈먼 인도자를 따라가는 맹인들이에요. 둘 다 구덩이 빠지죠. 맹세했으면 지키라고 서운했으면 지키라고 그래서 지금 평생을 그거 하나 때문에 눌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 때에 목사 되라고 서운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실땜소리 하지 마라. 목사 되지 마라. 그게 왜 서운했어요? 뭘 하려고요? 그런 것 때문에 눌려서 제한테 상상하지 많아요. 목사님 이거 어찌 해야 됩니까? 네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끈게 못하는 주제에 무슨 맹세를 했고 그 맹세를 지킬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980년대 미국 메릴랜드주의 실버 스프링에서 소수의 유학생들과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국 사회의 복음적 변혁을 위해서 섬길 사람을 양육하며 나아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주도할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6년 북미 유학생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약 200명의 유학생들이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BBN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코스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으며 연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방송에서는 매년 행해지는 이 코스타의 강의들을 직접 받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의 평생에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았던 것입니다. 당신도 참으로 멋진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따로 떼어놓는 소중한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아침 시간이라면 더욱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세상 소리를 듣고 세상 것 보기 전에

성경 욥기서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가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쉽게 사라지고 꽃처럼 시들어버릴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모른 채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린다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그 이유를 딱 짚어 말하기란 어렵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과는 다른 작동 체계를 갖고 있는 듯 보이고,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은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이때 겨우 2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고자 하는 그녀의 열정은 그녀가 결코 가보지 못한 장소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린다 크롭의 실화 간증입니다.
1: 저는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조산아로 태어나서 체중이 5파운드가 부족했죠. 아버진 지붕업자이셔서 우리 남매가 자라나던 시절 마을 밖에 외근을 나가 계셨고, 어머니는 병원 사무실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저보다 2년 반 뒤에 태어난 남동생은 농담을 잘하는 반면 저는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태어나 첫 6주 동안 어머니와 분리되어 지낸 경험이 저에게 심각한 성격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제 자신이 어느 곳에도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은 일리노이 디케이터의 시골 지역에 있었는데 그때 제 나이는 10살이었습니다.
2: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 얘들아, 네 아빠와 나는 갈라설 거란다. 하지만 우리는 너희를 사랑하고 항상 너희를 돌봐줄 거야. 너희는 이번 여름에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될 거야. 엄마가 격주 주말마다 너희를 데리러 갈게. 그리고 우리 함께 교회 갈 거야. 우리가 꾸준히 교회에 잘 다녔더라면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1: 아버지는 우리의 옛날 집에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아버지를 뵈러 갔어요. 여름이 끝날 무렵 남동생과 저는 어머니가 구입하신 주택용 트레일러에 함께 살기 위해 옮겨 들어갔습니다. 친숙한 것들을 뒤로 한 채 떠나는 일은 힘들었어요. 하지만 1년 후 어머니와 아버지는 재결합하셨고 우리는 가족으로서 다시 뭉치게 됐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었죠. 제 나이 13살 때 어머니는 주님께 당신의 삶을 다시 헌신하셨고 항상 예수님 얘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늘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교회 가시기를 바랐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었죠. 저는 14살, 고등학교 신입생 때 저희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 번 죄책감을 느꼈지만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했죠. 부흥회 마지막 날 밤, 목사님이 그리스도께 삶을 헌신하고 싶은 사람은 다 앞으로 나오라고 결신 시간을 주셨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니 린다?
4: 네.
3: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셔. 성경엔 이런 말씀이 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니?
4: 네.
3: 그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지금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렴.
4: 예수님, 예수님께 대항하여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부디 제 마음과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죄인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멀리 떠나지 말아주세요.
1: 단순한 기도였지만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제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내면이 달라졌음을 깨달았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도 늘 부족하기만 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열정은 학교에서도 넘쳐났죠. 나중에 영어 수업에서 스테이시를 만났습니다.
5: 나도 이제 막 구원을 받았어. 정말 놀랍지 않니?
4: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거듭남이라 부르셨는지 이유를 알겠어. 마치 내가 새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거든. 이젠 정말로 성경책을 읽고 싶어졌어.
5: 나도 그래. 정말 멋지지.
4: 가끔씩 교회에서 찬송을 부를 때면 눈물이 난다? 난 한 번도 마약이나 그런 나쁜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데도 항상 내가 불결하고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난 정말 구원받을 필요가 있었어.
5: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예비해두셨는지 넌 궁금하지 않아?
4: 난 선교사가 되고 싶어.
1: 그해 여름, 저는 단정한 옷차림이라는 문제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수영복을 입을 수가 없었죠. 저로 인해 남자친구들이 실족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에 성경책을 들고 갔고 스터디홀에서 스테이시와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중 한 분, 곧 생물 선생님이 반대를 하셨답니다.

0: 오늘 학교에서는 어땠니?
1: 아, 좋았어요. 하지만 생물 선생님이 저한테 학교에 성경책을 들고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건 교칙 위반이라고 하셨어요.
0: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설립된 나라였어.
2: 넌 꼭 내 할아버지를 닮았구나. 내 할아버지도 구원을 받으신 후에 자네께나 주님 얘기뿐이셨지.
0: 아버님은 구원받으신 후로 마지막 아내와 끝까지 함께 사셨죠.
2: 아버지는 고생을 많이 하셨어. 한 번도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법을 배우지 못하셨고.
1: 엄마, 오늘 밤 예배 가실 거예요?
0: 엄마 너무 피곤한 데린다. 하지만 널 데려다 줄게. 네가 또다시 걸어서 가게 하고 싶지 않아. 16마일은 먼 길이야.
1: 딱 한 번 걸은 건데, 여보.
2: 예전엔 내 엄마가 너희를 교회로 끌고 갔더니만 이제 네가 내 엄마를 끌고 가는구나.
1: 전 주님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도 부족해요, 아빠.
3: 저는 16살 때까지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았는데 17살 때 제가 아는 한 남자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저와 데이트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첫 데이트 날, 그는 저한테 자신의 졸업 기념 반지를 주었습니다. 비록 마이크가 주일마다 저희와 함께 교회에 가긴 했지만 그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여서 저를 주님에게서 멀리 끌어당기기 시작했답니다. 그가 원하는 건 오직 키스야.
4: 넌 그게 싫어?
3: 내가 해선 안 되는 일이잖아, 스테이시. 지금은 내가 마이크와 사귀기 시작하기 전처럼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아. 그는 나와 결혼하길 원해. 하지만 난 그가 내 평생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
4: 그렇다면 그와 헤어져야겠다.
3: 그는 아니라는 대답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나에겐 아무 말도 없이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날 학교 끝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곤 해.
4: 너희 어머니께 다 말씀드리는 건 어때?
3: 싫어. 그냥 내가 혼자서 해결하고 싶어. 저는 아무에게도 마이크가 어느 날 밤 제가 마시는 소다수에 약을 몰래 집어넣었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에게 우리는 이제 끝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는 저를 먼저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결국 저는 그를 보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는 데이트를 하지 않았죠.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0: 네가 자랑스럽구나, 린다.
3: 전 제가 대학에 가서 선교사가 되려고 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2: 우린 너를 대학에 보내줄 형편이 못 돼.
3: 알아요, 아빠. 그래서 스테이시와 저 공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 매튼에 있는 전문대에 가면 돼요. 스테이시와 저는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 저는 다른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1973년 1월, 스테이시와 저는 마침내 대학으로 떠났죠. 제 원래 계획은 2년제 대학이었지만 이후 4년제 대학으로 옮겼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죠. 우리 세 명의 친구들은 대학 캠퍼스 밖 기숙사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우린 가난했지만 첫 학기를 잘 마쳤죠. 저는 불안함을 느껴서 자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어느새 여름이 왔고 저는 계절학기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시가 중대 선언을 했고 그로 인해 스테이시 집에서 살던 친구들 모두 짐을 챙겨 집으로 가야만 했죠.
0: 린다, 네가 여기 어쩐 일이니? 난 네가 여름방학 동안 대학에서 보내는 줄 알았는데.
3: 그랬어요. 근데 스테이시가 결혼을 할 거래요. 그리고 복학하지 않을 거래요.
0: 세상에. 아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3: 모르겠어요, 엄마. 그냥 좀 마음이 불안해요. 뭔가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0: 주님이 너에게 알려주실 거야. 그리고 엄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3: 고마워요. 그때까지 일자리를 구하고 돈을 모으는 게 좋겠어요. 저는 시내의 백화점에서 일을 했고 한 복음 전도팀이 그 도시에 온다는 소식도 알게 됐답니다. 스테이시와 저는 매일 밤마다 그들의 예배에 참석했죠.
5: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순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순종의 아주 훌륭한 모범이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3: 그 선교단체는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도시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도왔죠. 리더들 중 일부는 예전엔 마약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선교단체가 정말 좋아서 어머니에게 그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하기 위해 일어났더니 어머니가 멋진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0: 린다, 네 인생에 꼭 해야 하는 뭔가 중요한 것에 대해 늘 궁금해하고 있었지? 넌 그 선교단체와 함께 가야 해. 그들은 정말 열심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니? 너에게 완벽한 곳이야.
1: 그걸 엄마가 어떻게 아세요?
0: 어제 밤새 깨어서 기도했어. 그리고 이 일이 바로 네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지.
1: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들은 월급을 받지 않는데요. 단지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믿는 교회들에게서 후원을 받고 있대요. 그들은 자원봉사자들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